데비안 마우스를 가다가라 리안 노비 플라스네어 인나타는 나다가 하나에서 비하게는 무루 샤크에 눈 마우스가 남아서 하라 그럼 이 눈 마우스로 비 플라스네어